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주가빈입니다.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. 여러분은 지금 95.9와 98.1 FM, 그리고 전 세계 www.vobb.org에서 봄베이 지역사회의 목소리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습니다.